0: 유리야, 유리야, 유리야, 유리야.
1: Beautiful.
0: Shall we wake the baby up? Fucking right, we'll wake the baby up.
2: Yeah.